0: 아씨, 아 몰라 얘네. 미기 누비 셴비보다 타보야 쇼암 야오리시고 그리기 누 강대원이.
1: 와니든 하우는 떠블랙게라 대비야.
0: 오오, 야니 떠짜랄게.
1: 나 시디 게암 요라바 대비야.
0: 땅기야. 아이 비크라바 두간시나부 게암 요온도리노다. 보수는 티즈나 하뻥암디. 좀 힘나봐야돈이다.
2: 또또 아두더니 아이는 응원다 한진 한진 하이리부도 아이기 마룹 서봉 없애 야암나 파바니 난기다 먹이 부는 거이다 원쇼 팟다는 뭐 실로이네 아이는 하이비시 타정네
0: 따문기야 와팜두기 워라디 나하는 와리 파자나 사나 크라바두니 마두기 워라디 아무 호동나라 검시
2: 낭나 라나 라우리니 예고이 아이기 마룹시 눈빛이 키드레 앙앙 아무가 막았다 레이브니 마시다 앙앙 두나 이스군 살람 다이다네 마누 와즈부도 마두다이 코이마야 문나 카나르가 와시 멍온다 호도 루바니 마시다 마나가 하라오 하라오 야키베나띠 에이기 호직 오이리비 피범시다 까나나부 야비를 까대기 하이리비니 네 마디
0: 호이 다문기는 딱 비리도 아좀바니 에쇼 강제 누비 야우다나 윤반바 하이바세 양바람가니 아두부 나절기디 하이제키보드나 아로이바니 와로비도
2: 아, 파레세토이비 넌 아루에 보이는 암극땅 것 같고 아두가 무릎 시간에 아싱보아리도 맥땅 사나라모 에, 무로
3: 야, 뭐
2: 나 시디 아루에 보이는 사나비로 아이네 소아이다 보놈다 떠오르게
3: 아, 털기 아이, 까리 하이네 하이

0: 남자를 왜나 하려 먹다다 땀은 귀신아 좀 라이시고 끓이긴 우캉디원
1: 다이아로 호고 봐 가리 인부실이 온통도 와 그래 에, 누관 쓰레 당나게 누관 루신 미래부로 꽈무터 싸재기
0: 오 야니 답자랄게
1: 가이놈 땅재기 수아이시부 가리 포펑걸 레이가도
0: 오 레이디 레이버니네 아도 허직디 타자드레 통로러머니 가다요비가다우노
1: 임팔요거다보네 온톡부도 사이두니게 시시
0: 임팔적도 봐. 아두디 얌라피 보니냐. 가만히 다 마담나가 판나다 봐시다.
1: 얌네 좀 해. 아이 우리 폭대기니. 사나할 거지. 비스누푸르 디시 오피스타 사플라이 마삼사 타오지만. 람비시다 얌네 토이네 사체. 아이기 가리시 탐자람게. 야르게디 남볼 파우동 용나바 우파이 마땅. 남볼다디 가리 팡무시야이.
0: 공부 개다 크게
1: 따로 가래 해.
0: 아드디 넘볼더수 아무가리 팡드라디 감동이야.
1: 아이기세 마땅해 자다 보기 탐의생의 리퀘스트 하고 저번에 라나 로비는 거. 아도나 남노이 딱 필요해서 아이기리 우파일이 제대. 아도 야르게디 마땅함 땅 팡비.
0: 드디 오토릭쇼마 강나르가 이행시. 야드라가나 아이기 까박까박 타오나바 야리바 얌디 말라바 스쿠터라 막학래 마락마락 타이샤노 파나 타우자바 아두다 라이벅 잉동 망아이리
1: 호이 아이기디 아마똥 무자비르디 라이벅 얌누 파르바니 마똥 신아 파는데 바시다 아이기 수 가리 탐남가 도우니나 아이카치 탐자람게 아두게세 루파 참시다가
0: 엠마 까리기 루파 참노
1: 하이엔 가리 포네브니 빠신비오
0: 오오 아두기 워디 루파양 케당 헤탐비람
1: 이사누파 하이케버두부 카디 클래스 탐나버게
0: 한다 메트릭 타가 되바
1: 샤오레나 두디 아이기나 이사누피나 아할니 마스

0: 뭔가 탱글새 분인 역시 야무해. 아도 이상이 제히시부.
1: 오, 아이세 제히니 품어리마 봉파그리. 아직 니 품은 아장해 이봐.
0: 오, 아도디 아이고내기 제히 많이 망아할래네. 이때 마이너 부 거부자리잖아.
1: 아도 수가이디 양파이. 디나바 루이나바 하이바시디 민고고마 공노바수 파트라네.
0: 아도디 거우다리 이때 마.
1: 하오.
0: 아도 이때 마 나랑기 미노르가 파제데 하이비기 마탕두부.
1: 오. 아. 삼벌 카비드라바 인콜라마가 방카 오이라바 아기 분치시데. 누바나하가 마파마탐 뎅다나 와리 샤나다나 레이베도. 니기 미노 장가카니 하이비니다.
0: 마네. 야므 중크로와네. 마두 강나 짠나럭다버드기니 다히더 보고 또이네 다리비시.
1: 이외 아기나 하웨리바 마이톰 피범물티 아두가 본치마 힝치나수 미함나 이부 한타나 칼리 아두나 카나카나 곰바나 파제이 카리 곰바다나 눙시 마시데기 핸독바 와이 까야까야 아이 따크리 아두가 사나하 아이 난기 미엥기 아르타수 칸키다바디 나떼
0: 야래라 이때마
1: 아 아이슈네 아이기 와칼기 이박다 파진바도 와라와 눈시박이 이타 하우르키다바디 났대 아두고 마미 껍두다 너희 다모도 마보닝 싱자두나 다모이다 찌엣나 꼰친자두나 하우르키바 이탁 이봄싱도 템진자두나 라키바네
0: 이때마 담목이 와리시부.
1: 응. 난 하우도락바 양파래. 하우직 레이리바 스쿠터세. 너희 담으로나 타오른바니.
0: 오.
1: 레이달라이라 티보오이나. 농바. 염시 타독도나 싹히바는 밑두대게. 마시 바오바 할라키드레. 아이기 담모이나디 타자리. 마학. 쇼이든 알르키니 아와바뿜나마 깍토뽀탐누나 마나 할르뿐누밋기 누하이바두니 아이누하이리바
0: 이때마기 와리시디 온통누 누하이키드리다
1: 아기 아기가 슐리타바 와리시나 누하이한다바디 파띠 가히나 숙한질루노 이효르나미와 이바이코이다 해 핵장행다위 그리고 아이코에게 강박간박이 샥디나 장행도 보 감나나바 탱나라바디 탕나바 미꼽다 그 동자바 까야까야 방두나 마이 빠르바 본시 오이기 다우리바니 하이다나 하이니다나
0: 오이테마 아와오게야 강구나 감나나바 탱나라바네 아도 혹시 담무부 가다이다
1: 꾸이래 나시대기 제히따라 아무헬리 마와마바 아마따따키도바 이자노 바시당 미 외나나 바칼라가 에이 카직다나 레카이기 쿠나이시기 미노 마샤마락시다 반두간 마자시마다 와나 밤도나 나시 파워 힘내 이번에
0: 아스 이때마 이때마기 아캉컨 비에두가 아싱 마마모 이브기 와칼론 타그딩에니 나나우나 타모이시네 타그트리 이소나수 소이드나 타우잔 비르카니
1: 호이 마땀도 파오 나이바 따바네 아이금나 라이바 티르비네 비카야 하마수 행놈키니코
0: 행놈가니테바 아두가 분시세 야암나 까헤니수 루는 칸질루누다 마름디 팥다바 칼라가 팥다바 팡이 아파바 칼라가 아파바 팡이 하이니이다나
1: 호이네 밤다바 왕난가노 밤다바 강아가 밤다바 보토 팡이 아파바 강아가나 아빠한테 보도 방해나 하이브도 아이스 따크래네
0: 모두 좀 넘으니 때마 아두나의 코이세 아빠가 악도 간바 아빠한테 오해는가 타박도도 간바 아마디 진등강 독바 야암나 마루와
1: 많이 많이
0: 아두 때마 담목이 오이바 라이트인데 가리가리 찬유비기 갓부코보고 모디 또비크라브로
1: 너희 담모도 만나오마 야암나 꼬부대기 아이나 숙 농시나 망원다

0: 아까니 눈에 마시보 아이는 락부 고딩기 통하람 리바시보 까나이 동사 하마 퇴비야 라우니 낭니니 아이는 아이리세
1: 동사 아이세 인콜마사 아무 꼬이버도 나 당장 오버되기 기당 탱도
0: 에 파이 유마마 빨라디 삐깨라 싸우게라 인콜마 꼬이버 해버세 야나 까나 가버사니 하이 나이 코네 이슈톤 봉나 빨리 강암리드부 세컨드 디비전드네 나 하이바나트라네
1: 오 마네인데자
0: 누아이리드고 아도 고리기 사투디 미카야 묵사가도리바
1: 이분 먹이 마마나 봐 혼가 아 뭐가 가하게디 이에노이나 자르니 하이레 아도가 아이코 따라 묵이나 나 자르시라이나 칼리바
0: 예 세세세 고렌 이슈이네 싹사나나 버시엔도 아이에도 부토하게세 세 빨리 싱아니니 코나라드라
1: 야만 카린든자 이엔드디 뭐가 가는 로이드 되기 자도니 하예
0: 호이니
1: 세 아이 빨리 신경 갖다 놓으라게
0: 야래 아둠 빠실로 아두디네 우리 난가 가가가 따라 아기 예수
1: 호인돔자 마시 이제 또 보는 매직 바스터 로 밖에 놓아 알고 있나 인돔자 수영나 자꾸나 실리시다 당어야 해 남들 여름아디 배아들 누나일까봐
2: 대마 대마 대마 거의 노래 못하겠잖아 세 고함따
1: 야니 아이 하옹나다 빠게
2: 대마 다모차나 한두부 라로디 잘라
1: 강대네 거의 돌아잖아 꾸이리네 마나 라키드리세 돈바 낭나 한당 와락 차나 한지부 얌또네 도이네 항이지부 까리레기
2: 하바 먹이니 대마 아도 가이고 맞다 모두라 아디네 아이니 오늘도 봐야 되네 소이드는 됐다 미우고
1: 호이네 소이드는 하이게네 아도 가리 레게 봐 마람도 칸가디 사나 한도 고 헬라오 낭나 오늘닝에나 담마니 아데게 마나 뭐 가리기 노나 한가디 아이니 닌티제나 마람도 하이비 아이드나
2: 대마 가 쇼리 버나티다 다 모두 헬라 보가네 이 대마 소동 칸가동
1: 난게시디 아이암 칸밍에 에다
2: 아이 대마 아이 호렌 하게 아도 딱 모두라 아디네 동북동 약등 천에 답이로 아스 데이모 주네 폰은 땅 바이브디 야르바니니
1: 하직 마담 시데디냐 아두시 아마루 왜 아이슈 바이드 왜 아드레네 돈바
2: 혹직디 인터넷기 온라인 이모담 오이름니니 아두디 테마 아이 무찰로 키게 과도 거다
1: 호이 와시 레레
2: 첸 첼레레 거디마 테마 오랜 쇼베야 데코 아이샬레 테마 아이샬레
1: 잘라 카리 눈에 마시에 앙신은 떠오르시고 허리는 부디에나 하이게 하이리고 카리 와버리지 않으네 허이다 강조 번대다
3: 아이쇼 불루노 봐 장어금시래 이따 그 요새 꽈먹음부터 싸기시 아저 아이게 와리 호두 오는거 이따
4: 허이다 더비 낭무가름 그럼 빨리게
1: 다운기야 하나 하나 기에듬 아마 아마 하이두니다
4: 아이네 신바디 낭네 야키데도
1: 스탐기야 이카이 강다부도 아무 호비라라누 야래
4: 이카이 강다부 가이니 베킹다 임팔마 사암을 레이르보니 가이나 콘깐부 가서 헤르메니 비마디야 로우부 로우게 칼라디네 나는 로우 야래 머룹신은에 밤드드네 로우도 보여와니
3: 절시베이 다
1: 낭나 바라게 핵다 로우 야분의 비니에네 칼리로 와이샤 나 색도 옛는데 양손 자크라 짜러 짜러
4: 허수 파우러나 한 파우러
1: 파우네 파우네 남아 뛰었다 파우네
4: 아두에디 파래
1: 파래

0: barriga sempre água assim, Badu. Ajuda por aqui, Yara, bro. Por aqui.
1: Ah, e aí, e aí? Ah, só aí, não sai, e aí, né? Conta tu, ô galo, ele queimou. Ah, poró, poró, poró. Ah, cadê, cadê?
0: Sim.
1: Ah, ó. Sei, amapeira. Ingbe Hensela Pera Kangre, Ningam Tasi, Mahoksha, the Shumine, Ingam Dabanin, hey. Ay, Dangi Tala, bro.
0: Tae, Pupua, Adubra, Tu, Shida, Sigila, Mice, the happy of Photoshibu, Kaido Bainoba. Nupisina, Yam Kena, Mapi Marongasia, Yam Nana Shetley, Adugania, Mana, Lepaga, Nontaduna Langeta, Rishibu, Kaiginoba.
1: Say, Potosiki Makada, may a pona, may a king, Isini, Chipogana.
0: I di, Shidi Pabangam Sungamdana, Paba took the Adugini.
1: To me, Shuna Haiba. How did the end of Quay Bangla make she? I'm at the Ibu Babangam Dramina, Dumdramni Naiba. Ah, I say, Ipu airaga. Ah, machini. Maitei nupina. Sek phailang bagi shakam. Iri basina ne.
0: Ah.
1: Maitei gi ariba masana kang haibadugi maramta. Nupa amane ipu waring niku. Ah. Ishubu kang chana bai shubu amto udrida ne.
0: Amto udrida. Masibu nupi gi masana ropupua.
1: Ah, hoi ne. Uram kiroi ne. Ai, bema. Masigi masana si dina nupi ngakta sana basu yai. Adu nupi nupa punna sana basu adum yai ku.
0: Oh.
1: Maragama Heidi, Panayam Nupira Masana say, Lamdam Sida, Sanaru Drabani, Adu, say he carry among the giddy Masana, Sigi, Torname Nagasing Basindra, say he couldn't his sanity, like I credit the Sodum Sanity, Kumalam Pagis was complex Tasunia. May I wear up so Gang Chung Masara later me? Go, Matang Sabanda, Pupuna Purga Yang and Dorin.
2: I'm going to go to the house. Tanja, the Nalambi, the Sue, Ibunga, Hek Tignere, Margaret and Minera Abba. Could I bungo di Kang Shanabayam, hey, Kang Lon, Coop, Nakangi, and Haine?
1: Ah, Matamama, the dear Kuisho, you mean let him limita. Set pray to and snar, Hydra.
2: Could I bungo?
1: Ahayu,
2: my dear Baxida, Kang Hyba Masana say, Kamai, how do keep a kaido, Hyba, Warido, Kit Kangjaning.
1: Ah, pay, Bema, Wapam say. Credit Lubani. A Kangahi Kayamana, Manipuda Kang Sanaba, Karamatamda, Kanana Hudoki, Ibegi Matang Sida, Magi Mot, Adum Mapina Rico.
2: Hoi.
1: Ah, Sumna Moktabu, my uncle Leron da Mazaibi, Matubi Quina, Kang Sanabagi Wari, Mayauri. Ah, Aduga, Kang Masana, si, lay shim loquamatam, lie hack of the Gishana, lay Hibam Suadum Mayauri. Adubu Nebima. Manipudi. Tau Palambele Palmito. Aduna, current burning togi, Hakaki, Masana, Sia, Doki, Bagi, Hibundi, Tiba Tavanine.
2: Say Tarol Kumbaba, the Dikraibungo, Lamdam Sita Pan Kiba, my ding Ulutong, Banapan, Mamatamda, Kang Shanaba Hogdoki, Hiba Mabudi, a questioning the jet.
1: Ah, wait. Aduna Sorak, but in it, a Mabudi, Mapire. Madeda, Kanana, come down the Hogdoki, Hiba Tangang Bamadi. Hujik si makata na tizen, but tangai pada badi adu marai rim ni ne ibe mata urip sya.
2: Ahoy, adu budi jomi. Tang badu madi hek palam dribane ba madu dasu.
1: Sumhai na badu tab ni ku, kuragi she ku.
2: Ahoy.
1: Kangkin kau bu uri pam biya ma, aku shai daga shu adu mahu idna.
2: Kangkin.
1: Adu gi mahi manung de yau bu marudu kangkil maru kau.
2: Ahoy.
1: Madu gi masu si biya ma, mung nangang ba hai di hakcin nangangi. Masana si sana bagan sida maru du si sini. Madu degi masana si bu kang kau kibani. Aina sun mai kena su hai neri. Wari bu hari ba.
2: Kurana tak pilih si yam cuba cuneri ni.
1: Luri bersina. Hong bersau bukan anak kari dey kam tu nasi sana bahu dolam bano hai bersima di isin duna thambiram tu bersih. Masini. 또부터부 마사나 심학티 강제이 람지엔 굽나 람항 람박드 사나디 고
2: 아회회
1: 아 성문웅다 성구이나 싱보다 좀 마사나이 아두나 마사나시 잉라지데디 인도르게마 마클라만 슈마이나 아드 마이네이 고
2: 아회회
1: 나클라마맘다
2: 아
1: 아이디 람바나 도리바 쿠푸아니도
2: 아회
1: 미따리따리 레라가 파링 파링 마이 운신나드르 팜라가 사나가 도리
2: 오 미따리따리
1: 아 미따리따리 마두다 마사이 사나로이따리도 마기 마기 마팜기 마뚱이나 아르디 마나 마나 팜미가 마팜두기 마뚱이나고 마밍가 마맘 로이네 레이리에 따우리 시비마
2: 까리까리 마밍 싱노디디 쿠라
1: 아 세세세 쿠라에게 아한바다 마타이 아소바
2: 마타이 아소바
1: 아
2: 아호이
1: 아니 슈바다 마타이 마탕 반가파
2: 오 마타이 마탕 반가파
1: 아 아기 아 아홉 주보다 아니 마탕 책파이단바 옛
2: 아호이
1: 실라브라
2: 아호이
1: 아 아기 마리 주보나고 랑제이 망아 주보나
2: 아호이
1: 아니 마탕 책파이단바 오이
2: 오
1: 아기 아 다룩 주보나 마타이 당바 람타단바 아두가 아루이바 때리 주보시나고
2: 아호이
1: 마타이 쿠시 하이리브 싱신이 비에마고
2: 마타이 쿠시
1: 아 마타이 쿠시
2: 오 하이리 지나디 mana mana pam mi ba ma pam du ki maming oi bata re ne ko khura ado kang hun ba hai ka tra ka pa hai ka tra madu di makhal kya ga di lai ba janu khura
1: a ma si a khut kap ti ani khak tani ko
2: o
1: chek phai hai ba ma ga lam tha hai ba ma ga chek phai hai ba si na sa na ro ye du na lep khal le hai ra ka mokhang ting na ma mang lom da non tha du na mana pai ri ba kang she lang du ri
2: ahoy
1: aduga lamtha hai sina ko pibam ohumda haibadi congratulation duna phamba phaidu namdar
2: acha acha
1: ko a phaidu namdar phamba amadi ningang phamba
2: ahoy
1: haidi pibam ohumma sigi manungda mana mana hai naba khuphamamada phammi hairaga ko mangan non tharaga khuchana kaangi maning sida tak innur kaapnida
2: o o o a khukap ani sigi mathang manao haidi ahana kona kamdoba
1: a check payna hoi
2: check payna
1: a check pay ani hana dali ko a haidi kapada palaba matunga lamtha kapi lamtha kapadu desu ek palaba panjalama adumoire
2: o
1: adu dei bi ma
2: ahoi
1: kang sanabegi kang lunse
2: ahoi
1: onthong na lu khaba hai ni ma se nga sai gi check pay lamtha hai ri se karam karam ma pham da pham ba sanaroina kap ka da no hai begi mathang manau leiri ne ta uri sha
2: imai pima untone lukra poni ne hai sina dia khuram chamadum ta ga khura
1: hai gine chek phai na hoi hai kre ko
2: hoi
1: a mashe langjei chek phai dan bi yet chek phai dan bo oi
2: hoi
1: matai khushi matai mathang lam tha tan ba ko adi matai aso ba adi matai mathang pan ngak ba hai ri sin sina na mathang manau nai na chek phai lang ni
2: hoi
1: a ai di chek phai dan gani ko
2: o o
1: a dari gumada langjei chephaitan ba yet chephaitan ba oi ahum si manung da amana ek ta chephaitan ba hobu su adum yai ko
2: ahoi
1: a amasi adum sanna bani ma hu sha dagi a su mai na hobu sina mathang da matai khushi natra ga matai mathang lam tha tan ba aduga matung da matai aso bu natra ga panga pana adum lotion ma si adum sanne
2: o panga pana lotion
1: a lotion ma si adum
2: ahoi ahoi khuram ja yamung ai jari tapiro
1: sumdog da na mission mission amagi sanaroi anina chek phai ani hek pan khraba adu wer boi dine atai le mhuri bising adu lam tha ka na na sem san re
2: o
1: kari um khut pu o man chek phai ani pan khraba ko
2: ahoi
1: a atu pa kang khut ai di atu pa mai ke adu na ne amu nga sai gi dong da kang ka pa ho ka ni
2: o atu pa mai ke
1: na a atu pa mai ke na chi ni ne bi ma kang lon se ko khu bo ni ne
2: a kang cha na ba ki kang lon si da marak changba haiba amasu yomani marak changba haiba wormani
1: a
2: mayamna chumhaina ba da chum taja bani ko khura amaduna kamdo bajan
1: a si si si amaduna sumdo bani
2: hoi
1: chanaro yamna lamtha karup kan sida ko maduna panana ba khilipse kang mamai masik no onchin na khindori
2: o masik no onchin ba
1: masik no onchin laga maduda palagani panchan thag dori se
2: o
1: tawbata bu kang ban sumdo ba tarwi di ko lamtha kablo liba chanaro yuna ne mai phamphom degi hawgatuna kangphom gi marak changuna amuhana lamtha illi
2: o o o
1: ko mashibuni marak changba aina haribse
2: o o kangban sisu chumba chumda ba kaina lai boi
1: lady lady lady 아숨남 마락 정든 람타 까빠시부 마칼라니 아무 슈리니 에다우시에
2: 오 마칼라니 하비요 하비요
1: 아티엔 바 하이바마 아상 바 하이바마 까블럭니 바 깡나 빨라바 뚱다 까블리 바 사나로이 두기 세파이 깡쿨롬다 쌋키 바 다르고이 디꾸 아무 한날 람타 까비 마두부니 깡한 바 아인 하이시 깡반 숨라바 레이 란드르 바 디네 반젤 아무 러우레 비범시 해 까이라바 시레 하이네 라우톡네
2: 강자라니 강자라니 양농아이제 쿠라 대답이요
1: 아 수마이는 마락정구나 아띠엔벨람 다 까팡기 마파이득까리 까블림 요가 하이두수 아도 하이게베꾸
2: 아 하이비요
1: 까블럭리바 깡나 빠르바 마뚱다 까블리바 미두기 마사기 세페이 깡쿨 나따바다 하이바디 오이롬다 하이도 크라바디 마락 아띠엔벨정구나 까나 베기탄자삐
2: 오
1: 아두가 마마이 온신구나 킬리바 깡킬다 빠르가 깡리 하이바디 레이 아마싱 리베도 헤그 란톡 드라바 반젤 하라우레 아 란톡 라게 디시레
2: 란톡 라게 디시레
1: 아 란톡 라게 디시레
2: 오 아두가 쿠람자 깡샤나바다 쿠타바 쿠타바 하이리시나 신나 감도 보고노 심으시와 하이비요
1: 아 하이게 하이게 아 숨도 보니다 깡노온기 마뚱이나 마타이야 소바 마타이 쿠시 마타이 마탕람 타바 단바 고 반가악바 제페이탄바 오이 제페이탄바 예 아디 랑제이 하이리브 싱시나 마탕마탕 람타카피 아숨나 카파시다 반젤로우 응암드라바 마탕락라바고 아토 폴람바 나리바 깡쿠트 아두다 아무깡 까노노기 구동샤바시 비리예
2: 오오
1: 아숨도그나 아한바 사나는 뭐 쿠트부나 반젤 선방암다드나 람바 나리바 쿠타 까파호원 키바시 마시데이다 나 사이기 반젤 선방암 키다바 쿠트 아두기 쿠타바 아이나 강나레
2: 쿠타바 아나 아두가 쿠라 깡 샤나로이 싱나 까리까리 쿠라이가 디바이나바게 에두슈 그렇다고요
1: 마도 강진 미자보 와픔니 영어이 깡 샤나바 도룩 리브 싱나 코이루 용바 피마셋 아마만 빠이네 마두는 사이기 마사마사나 빠이리바 깡 싱도 싯 나나나바 따입니네 아두나니 랑트릭 랑나 우립도 아두가 이베마 심했던가 하이게
2: 하비
1: 람타 까블 뿜마담다디 깡 아마나 깡 킬로이나 치진네 있고 아두가네야 쳇파이 까빠 랑럭바 마탕다디 깡 킬체 깨꾸나 트라가 마툼타블리 아이비디 마블 구무나 오이네 있고
2: 오 아두 깡 에시디 까리 까리나디 샤바자노 쿠라
1: 아 마마앙아이디디 비마 깡시 우빵나 해펫 고이다나네 일라가 난드네 샤발레 있고
2: 아호이
1: 아 마데디 차지 상하이기 마시 샤무마야
2: 어
1: 친구 마타나 싱바 파워 샤드나 마샤마샤기 쿠슈강 아듬 탐나래
2: 어어 마샤기
1: 아 마샤마샤기 아 하우지 티비 마 시 공옥다 제루 모만 야르가고 라싱피 자 플라스틱나가 싱바 납선 코선드나 쿠나이 버싱나 섹션나 사나바 야오래고 하우지 티 강기 마랑 마융 아타바 가나기 아룸바 파워 잡만 모몽드네 온 코토드나 사나라브니
2: 어어
0: 이만해 이신가 사바 탕도에 이로자나바 타랑도 비로 하예
1: 어 호이 호이 호이 라게 라게 아 마시니 도비에 마 아이샤싱이 목싱이 신네 난 구라부 셴네집시 자바 탁바 뚬바 히닥 랑탁기 꾸 내가 셴네 그라바 자니
2: 시암파 그라바 자니
1: 아 한루이럭 러버니나 자리비 히닥시나 마칼 마칼니
2: 아 구라
1: 나시기디
2: 아 파니 파니
1: 아 요로코이비마
2: 아 두디 마탕시다 나사나
1: 야레 야레 야레

0: 아유, 예, 마시고 봐도 돼 봐. 망아 아주 다 생기네. 빨리 내놔 봐. 예, 아이밍 해 빨로. 아이지 에스피 앵간 탕니. 예, 시도 블랙 깔도록.
1: 쿠라기 민복거리.
0: 쿠라 하이
1: 하이 나.
0: 루이미.
1: 아드니까 니 꼭도 이노. 다 먹고 내려.
0: 예수 오케이 라이. 다 먹고 고. 양대 다 먹고 고도. 이따 하러 가네. 하러 와라 움짝이게 해봐.
1: 다 모아. 다모기 민부 까리.
0: 아이 민요.
1: 호에.
0: 아, 똥자 마이테이. 엘라시 아누팡케. 아도 이비 먹이 민디.
1: 한다. 아이 민로 하세.
0: 호에.
1: 아이 민디 푸니마 거위.
0: 푸니마.
1: 호에.
0: 푸니마.
1: 한다.
0: 푸니마 인내가 마시 망할.
1: 한다. 거기 누다 오시보.
0: 동자 엘라시 아누팡케이 타모이
1: 노래 노래 노래 나 망해.
0: 이탁 이봄 호월리.
1: 한다.
0: 아도 인가 자기 뿐이마 월음드나 농티 농망 마르다 꾸펫 카페 톡
1: 월. 까이노 또 미리도 보.
0: 이거 칼라면 좀 칼로라.
1: 그까리 칸 미루르기.
0: 좀 자기 타물 눈시대 봐. 뿐이마기 뿐이마 낙등하이 그럼 또. 아디디. 아 아이 문제 없지 그게.
1: 아 파니.
0: 에 가운데 곰시코.
1: 나 가우세로이.
0: 아 시겔.
1: 예스.
0: दिल तेरा दीवाना
1: है ना
0: दिल तेरा दीवाना पूर्णिमा पूर्णिमा
1: तुम तो पानी देखो
0: है
1: ना जा जा के मिसे सुन ठीक ने मबु म पाउ गदी फन फब अनि हदु बु क्रिक ती फसने सुरे है
2: अशी गाशी के हमें ता दे खबम तो मैं ता तो खंग दे अकाउ तो कवे बा 미마 게임을 넣은 하이보
3: 누다 나한테 샤이도 따드려봐 안땅강 비유하다
2: 나랑 놈이 당다 눕파진에 담비 그래도 그래도 오게 넘보
3: 아도 무까오리 해비니 이 사건에 남인 방 칼로군주도 아이디 조바디야를 꽈 안땅강 비유 붙이드다
2: 또 나한테 샤이도 서울을 놓 미나 하람님도 가가 미했더나 이 샤이도 넌 못다 못이야 돼 또 서울을 놓
3: 미착다 봐야로이 사건에 남인 방 칼로가 이스 매암네디 이샤이 샤크베라지 스키마선나 이샤이 샤카도레하드나 따그도 잉아일레르가 야루야루 치 마코기 아후바시니 바카오리지 아로이바기세 시디 로이닝장에바 암탄강 비유바드다 치
2: 낭기 마레이시디바 파레세 파레세 아도 이샤이디 낭나 샤카도보니 다다나 숨 삭라이라디 낭 아마다 강호르로 해바 낭나 샤카한다 아 소에바도 다다나 숨 돌아가도바 야레코
3: 호에드다
2: 아 호라호라호라
3: 호라기꺼 워크 사이호니
2: 아씨 까마이 또 이노 두보 아무것도 라이 또
3: 워크 사이호니
2: 아씨 야래 또 시인왕 시디 비로 나이리도 비로 아무것도 해놔 곰시고 나다 타보 얌실 내봐

마사지노 방제받아 할아버지 먹었다 아버지 빡다다 그리 마뿌기 민카야 숄레데네 마따마시데 라니이도 밀루 안니우이신키 마따미딴자앙시데 하범 아헬루블라빠마나이니 뚱람사키람비카이데나바하이데네 타우랑뿜베 실리와 토슨 뿜바셰미베 하범 루블라바 만나이네 방바댕아이리바 앙앙도 사레이나가 피분 하블랑데네 마팔랑다 뿜트로크리 사레이나오염사오나 용카리 Makeng tangan kulak pasam nura kulak bi anigi mapham damasai bungusinakre. Makeng tangan kulak pana angangase taibang kanan ukraga awab oigani kibaga loinaradan awang pang na purdagli.

이래 이마 고밤역으로 빠다디 농안 두붐생각이 농알락범아땀다디 막갱탕간 굴락번의 삼루라 아싱노 영드는 거리 하이키 다리 바라이 빔마 닝타우기 뭐 짧은고 앙앙 야위 타와에도 야우리 바라 앙앙아도 행이 바라 어묵도 영수이 할뻔다 삼누라 쿨락비나 닝티나 삼타리 앙앙아도 롱타리 마따마시다 바라 다니나 담바가 마야아다기 비불러도 핵살로버 간다디 발레마마 시즈기 Come on, Liza!

시작이 되어 꼭 했네. 이 마귀 우파이 딜랭이 뜰까. 이 마귀 붕과롱롱 닝 토기 맞자 와롱롱 아시네그 와디 하이라데네 삼누라 힉나디까 버글리 마토 아도 우락방아데 먹갱 탕간 쿨락뻔네 하이하이 삼누라 앙앙아도 아물따라지 마욕노 앙앙 야와바도 꼭 헬로 앙앙 야와바도 꼭 헬로 하이루 간다 삼누라 쿨락비나 마붕오 싱네

나 이놈 내 소위 뭐 보래래더니 이래 이먹이 뭐 범력을 끌리 마시 파우보다앙이 야비 타와이 힝아봐 앙앙이 타와이 힝아봐 쓰모모 샤나띠 쿨락비와 큰또 농어돌레임에 박흥버 너부더

어디야 멋진 작수이 되나 비견이에 멋진 작비 더블 톡러버디 앙앙이야 이비디 싱글로 마르마신의 비에마 나부더위 부닝 싱어 하이렉벅 간다 삼루라디 쿨락비나 타모이기농다 마부더위붕오부씨는 랑굴리에 마부더위씨는 구름저럭벅간데디 하이하이 영악번이떼 막강패는 깡람래벅 라이저쿵우아유두등 공기농 하우 라떼는 의마이쥬는 진벌궁 아무리 더 부인은 신다락배

사야 편수대기 마이범로 시비나기 콘젤다 나렌드라 증강범나 세랭바 캘렌지 되는 세랑비시 따비레마 등글로 코짜리 시로일리리 편수대기 스와미 쿠마라마디 로시비나기 분부 콘젤다 까메소 사범나 세랭바 위남 기드는 세랑비시